마호로 생기로지 마나 무라코메예 아보 무이스무이 한입자 예사리 하피쿠자 임마나 얍다티 모쿤다네 아반훈 힘강하네 오 모누웨세 아쿤데 모겐지웨 모코 이쿤다 예무에 아보 크이시 니쿠키 모앙하